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차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는 계속해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여덟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범인의 목소리. 교철은 엑셀을 여느 때보다 더 힘있게 밟았다. 이제 와서 전가연을 찾아봤자 별 소득이 없음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찾고 싶었다. 운전하는 교철의 생각은 차의 속도와 더불어 과거로 흘러갔다. 2000년 11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변덕스러웠다. 하늘은 벼랑간 맑았다가 갑자기 흐렸다. 겨울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칼추위를 동반했고 그러다 바닷바람이 느껴지면 곧바로 해맑은 날씨로 변하곤 했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 눈이 내린 다음 날이면 기온의 변동은 몹시 심해 도로바닥은 빙판길로 되기 일쑤였다. 도로바닥이 아닌 얼음길로 굳어진 마룻바닥에서 자들은 거북이 걸음을 했고 행인들도 미끄러워 넘어질세라 발걸음을 조심했다. 오토바이에 반쯤 철통을 실은 교철도 거북이 걸음을 했다. 요즘 페달이 늦어진다고 손님들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교철은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레 운전했다. 신호등에 도착해 멈춰서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재촉하는 손님을 생각하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아주 잠깐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넘어졌다. 아씨, 아파. 여자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죽는 신용을 했다. 주의하지 않는 틈에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여자는 죽는 신용까지 해서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여자의 출현에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너나 없이 수근거렸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교철은 당황해놨다.
1: 아가씨, 괜찮습니까?
0: 30년 세월을 살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교철은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었다. 더욱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딪혔으니 교철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했고 말투도 더듬거렸다. 교철의 얼굴은 빨갛게 무르익었다. 교철은 난처한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할지 몰라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2: 어때 손을 대요?
0: 여자는 교철의 손을 뿌리고

0: 치면서 소리 질렀다.
1: 에이씨, 재수가 없을라니. 가난 백녀한테 부딪히고. 여자는 중얼거리듯 말했고 교철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2: 어서 병원으로.
1: 병원은 됐고요. 재수 없으니 그냥 꺼져주실래요? 교철의 호의에 여자는 쌀쌀맞게 말했다. 여자의 태도에 비해 교철은 답답할 정도로 버벅거렸다.
2: 아무리 작은 교통사고라 해도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1: 이 아저씨 뭐야?
0: 더듬는 말을 들은 여자는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침을 탁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걸었다.
2: 저기요.
0: 교철은 촉망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쫓아가면서 불렀다. 교철은 숨이 차는지 헐떡거렸다.
2: 미안합니다. 이거.
0: 교철은 숨을 몰아쉬면서 만 원짜리 석장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1: 뭡니까? 지금 누굴 거지로 합니까?
0: 여자는 불쾌하다는 듯 꽥 소리 질렀다.
2: 그게 아니고요.
0: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먹는 교철은 의사 표달을 제대로 못했다.
2: 그게 아니고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같아서 파스라도.
1: 알았으니 그만 비켜주시죠.
0: 여자는 돈을 낚아채고는 앞에 서 있는 교철을 밀친다. 그 바람에 교철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2: 저기요.
1: 왜요?
2: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받으세요.
0: 교철은 가게 집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2: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도 생기게 되면 바로 연락.
0: 교철은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말했다. 여자는 교철을 냉랭하게 쳐다보더니 냉소를 짓는다. 그러면서 교철의 손에 쥐어 있는 가게 명함을 확 하고 가로챈다. 교철은 피식 웃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순진함이 아닌 멍청함이었다. 아무리 우발적인 교통사고라 해도, 물론 교통사고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상대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따라가서 배상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락처까지 주고,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교철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는 순결주의자였다. 반면 아내가 된 여자의 처음 인상은 차갑고도 도도했다. 그 도도함이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약한 자들을 짓누름으로써 생기는 오만감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교철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철에게는 나쁜 여자였다. 교철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지금 모아서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서 무엇하냐 싶으면서 지금 처지를 생각했다. 금쪽같이 아끼던 은혜는 정체불명의 남자한테 유괴당했고, 정체불명의 남자는 돈을 준비하란 말만 남겨놓고 도저히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 놈은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 생각이 들자 교철은 갑자기 무엇 하나 싶었다. 은혜는 남모를 사람한테 잡혀있는데 자신은 왜 아내를 찾아 헤매는지 알 수 없었다. 오 형사의 노련한 정황 분석으로 아내와 은혜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었다. 어두워진 밤길을 달리는 교철은 허탈해졌다. 허탈해짐과 동시에 무기력해졌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 없었고 아까부터 시야도 흐릿해진 것 같았다. 극심한 체력 저하 증상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며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1: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먼저 지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찾으려면 힘을 내야 했고 힘을 내려면 돌멩이라도 씹어 먹어야 했다. 운전을 하던 교철은 차를 도로 주변에 있는 국밥집 앞에 세웠다. 잠자코 있던 교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교철은 재빠른 속도로 휴대폰 폴더를 열어보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신번호 우리 딸이라고 떴다. 우리 딸, 우리 딸이라니, 은혜라니. 딸의 전화에 교철은 식은땀을 흘렸다.
2: 여보세요.
1: 생각지도 못한 전화인지라 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은혜의 휴대폰이니 은혜일 거라 기대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치 쥐를 갈아먹은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다.
2: 당신은 누구요? 너는 준비했나요? 누굽니까? 우리 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딸을 이쁘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은혜는 지금 저한테 푹 빠졌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저한테 시집 오고 싶어 한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이냐고요?
1: 덜컥.
2: 여보세요?
1: 기분 나쁜 웃음소리로 통화는 끊겼다. 통화는 끝났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온몸을 덜덜 떠는 교철에게 놈은 마음껏 장난치고 있었다. 기껏 장난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교철은 놈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았다. 방금 통화한 내용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진다. 사람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사고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 그래서 나온 듯 싶다. 어쨌든 교철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방금 수신된 우리 딸을 클릭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역시 통화가 될 리가 없었다. 그래도 교철은 누르고 또 눌러보았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눌러도 들려오는 건 똑같은 대답 소리였다. 한편 오 형사는 남 형사와 함께 조하영 건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조하영 건은 강력 2팀으로 넘겨도 무방하겠지만 요 팀장의 집요한 승진욕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조직과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무능하면서도 욕심 많은 상사를 만나면 부하들의 고생문은 열리게 되었다. 조하영 사건에서 수사관들은 용의자마저 확보하지 못했기에 원한 관계에 포인트를 두고 조하영부터 시작해 조하영 부모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탐문했다. 놈이 단순히 돈을 노린 납치범이었다면 굳이 조하영을 살해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판단이었다. 놈이 10억을 갈취해갈 때 경찰의 시선을 용이 주도하게 피해간 점과 조하영 부모의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확보와 조하영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 상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본 점, 그리고 조하영 부모의 움직임 상태까지 꿰뚫고 있다는 점으로 놈은 조하영과 혹은 조하영 부모와 관련된 주변 인물일 거라는 확신이 섰다. 따라서 조하영부터 시작해 조하영 부모, 즉 그들의 주변 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수사 물망에 올랐다. 조하영 부친 조두만은 S대기업 라인을 타고 수십 갈래 뻗어나간 하청업체에서 납품하는 모든 전자부품들을 관리하고 조달하는 총 책임자였다. 하청업체에서 제작한 모든 부품들은 조두만의 라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이 검증된다고 할 정도였다. 시장 변동과 S대기업의 오도에 의해 부품 물량과 부품 단가 정책까지 확보한 조두만은 S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약에 의한 대금 지불을 불법적으로 연계하는 칼잡이 노릇까지 하고 있어
0: 원하는 만큼 차익을 챙겼다. S 대기업이 조두먼을 대표로 제2자 회사까지 둔 이유는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 점유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꼬리 자르기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양반집에 마름 노릇을 하다 보면 일꾼들은 주인이 아닌 마름에게 충성하게 되고 마름은 그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리권을 챙기게 된다. 조하영은 아버지의 재정력을 믿고 학교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경쟁에서 요리한 입지를 확보한 조두만은 하청업체의 사장들을 착복했고 왕으로 군림하던 조하영은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다. 따라서 이들 부자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들은 많고도 많았다. 오형사와 남형사는 조하영의 반급을 찾았다. 한눈에 보아도 40명은 훨씬 넘어 보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한다는 건 지루하고도 따분한 일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조하영과는 사이가 어땠냐, 조하영에 대한 너의 감정은 어땠냐, 조하영이 제일 괴롭힌 학생은 누구였니 등등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대단히 귀찮은 일이기도 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귀찮은 일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조두만이라는 사업가가 경제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까닭으로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무능한 경찰이니 세금만 축내는 경찰이니 하면서 들쑤셔야 된다. 그러니 조하영 사건에 목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을 두고 경찰 개통에 절반 넘은 수사원들이 대동되니 다른 사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못한다. 이미 희생된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 아니 경찰 체면을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 나머지 사건들의 범인들은 활개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마치 은혜 사건처럼 말이다. 최규철을 생각하면 꼭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자신의 총 앞에서 태연하게 죽어가던 한철민을 보는 것 같았다.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 불법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장기까지 내놓았던 한철민. 결국 돈을 마련할래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길 가던 유부녀의 돈을 강탈하여서라도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한철민. 바로 오 형사만 아니었어도 딸에는 살 수 있었는데 오 형사 때문에 한철민의 딸에는 죽게 되고 그 원한을 갚고서 오 형사의 아들을 납치해 갔던 한철민. 오 형사한테 한을 풀고 떠나간 한철민. 결국 한철민도 오 형사도 자녀를 잃은 채 불쌍한 아버지로 되었다. 그리고 최규철. 최규철이가 딸애를 그리는 마음을 생각하면 꼭 마치 한철민 같았고 최규철이 딸을 찾으려는 끈기를 보면 꼭 마치 오 형사 같았다. 왠지 연민이 느껴지는 최규철. 오 형사는 그의 딸 은혜만은 꼭 찾아주고 싶었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0: 사람이 좋아지는 백만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멋진 이유를 꼽으라면 그냥을 꼽겠습니다. 왠지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는 그냥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딱 부러진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사람이 만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을 한두 마디 언어로 표현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연한 절묘한 말이 그냥일 것입니다. 그냥은 여유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자잘한 이유들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너털 웃음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서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만 얹어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0: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인생사 한 번쯤은 그냥 헐렁하고 넉넉한 하루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하루에 8시간 안에서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단식하면서 위장을 휴식시켜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주일에서 하루 내지 이틀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오늘 건강상식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암컷 생쥐 960마리를 대상으로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실험용 쥐들은 무작위로 배정돼서 5가지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언제든지 원하는 양의 먹이를 먹은 무리. 두 번째, 기존 칼로리의 60%만 공급받은 무리. 세 번째로, 기존 칼로리의 80%로 제한한 무리. 네 번째, 일주일에 하루만 단식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만큼 먹은 무리. 다섯 번째로, 일주일에 이틀 단식하고 다른 날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리로 구분했습니다. 쥐들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열량 제한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0: 아무런 제한 없이 먹은 쥐들은 평균 25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은 약 28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칼로리의 80%를 섭취한 쥐들은 30개월, 60%를 섭취한 쥐들은 3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한 없이 먹은 쥐들과 비교해서 각각 20%와 30%가 더 오래 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 모두 제한의 정도에 비례해 수명을 연장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식단을 따른 무리에서도 수명의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적게 먹은 쥐 무리에선 몇 개월밖에 못산 쥐도 있었지만 어떤 쥐는 4, 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식단을 제한해 섭취량이 줄었음에도 체중을 유지한 쥐들이 대부분 가장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식단으로 체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면역과 생식기관이 약화했으며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넓은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식단보다 수명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먹은 것을 제한한 쥐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더 길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했으며 체온 저하, 먹이를 찾는 행동, 그리고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혈액 및 면역 체계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이유로 칼로리를 제한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0: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체중이나 체지방률, 면역세포 건강을 유지한 쥐와 말년에 체지방을 잃지 않는 쥐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면서 유전적으로 암호화된 회복력이 수명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명은 유전적 소인이 있으며 유전이 식이 제한보다 수명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면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특성으로는 스트레스 회복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체중 유지 기간, 높은 림프구 비율, 낮은 적혈구 분포 폭이나 그리고 노년기에 높은 비만도 등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칼로리 제한은 일반적으로 수명에는 좋지만 연구 분석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수명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실험에서 칼로리를 제한한 쥐들 중 짧게 산 쪽과 길게 산 쪽의 차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한 쥐들이 장수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서 체중이 줄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체중이나 칼로리보다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면서 이는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연구진은 또40% 칼로리 제한은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 효과를 보였지만 제지방량 감소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면역 레파토리의 변화로 이어졌다며 간헐적 단식은 갭전 체중이 높은 쥐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했으며 이틀간의 간헐적 단식은 적혈구 세포 집단 붕괴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감소와 공복 혈당 감소를 포함한 식이 제한에 대한 대사 반응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없었으며 이는 식이 제한이 비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견은 건강 개선과 수명 연장이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애화가 부릅니다. 노랑물, 분홍물.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피어나는 중입니다. 최희에서 봄이 깊어갈 무렵 학교 정원을 건너라면 은은한 한바꽃 향기에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게 된다. 꽃이름처럼 활짝 핀 그 모습이 어쩌면 그토록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연분홍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봄바람의 흥미에 맞추어 야드르르 춤을 출 때면 마치 땅에서 별이 솟아난 것만 같다. 봄꽃들의 향연 속에 한바꽃은 조용했다. 진달래는 붉은 노래를 부르고 개나리는 금빛 웃음으로 길을 수놓지만 한바꽃은 봄의 늦자락에 조용히 피어난다. 꽃말이 수줍음이라서 그런가. 제 봄을 움츠리고 침묵한다. 그래서 내가 한바꽃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것일까. 이번 학기에 들어선 후 한층 높아진 난도의 고중공부가 폭풍처럼 나에게 덮쳐왔고 나는 매일매일 그 무시무시한 암벽에 억눌렀었다. 아침마다 학교 정원을 고스란히 지키고선 한바꽃을 보며 나도 저 꽃처럼 수줍게 움츠러들고 싶었다. 노력에 노력을 다했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었다. 허나 봄은 깊어져 갔고 꽃망울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평소와 같이 학교 정원의 눈길을 돌렸는데 글쎄 한바꽃이 봄바람에 스치우며 화산 웃음을 띠고 있지 않겠는가. 주름졌던 연분홍 꽃잎이 비단 장막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웠다. 꽃이 피었다. 그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시고 꿋꿋하게 말이다. 그건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와닿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늘 한

은박꽃이 활짝 핀 화단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비가 오면 꽃은 주름진 잎으로 빗물을 모아 마셨고 해가 뜨면 열심히 꽃잎을 펼쳤다. 나는 실수하면 주저앉기 마련이었지만 한박꽃은 주름진 채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니. 어느 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나를 보며 엄마가 한마디 했다. 너는 늘 1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허나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분투는 그냥 실패를 피하려는 발버둥이었지 주름을 안고 피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박꽃이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건 결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리어 나는 아직 피어나는 중이라는 진심어린 고백이었던 것이다. 한박꽃은 주름진 꽃잎으로 세상의 빛을 받아들인다. 청춘도 마찬가지였다. 고민과 시행착오의 주름이 있어야 삶의 빛이 있음에 드는 법이다. 인생이 어찌 성공만 있을까? 바로 주름진 꽃잎과 같은 우리의 청춘이 미래의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나는 한박꽃 앞에 멈춰선다. 나는 고중 생활을 돌아보며 한박꽃의 향기에 취해 잠시 동안 바쁜 학업 속에서 숨을 돌린다. 한박꽃의 수줍음 뒤에 가려진 아직 부족하지만 피워내는 중이라는 우리 둘만의 속삭임에 힘을 입어 나는 또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땀으로 물든 청춘의 화폭은 꼭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아직 변하는 중이다. 기대하시라.

염수원 가수가 부른 노래 우리네 인생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경 제작의 리처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